하바 누나타 꼬마 누나타 아도 스나타 아치모과 뜨가네 아치모과 과가네 아모니아가 하바니 과타노 하바니 사돌라 베마나나가래